0: 누가 보는 재미니? 아이 킹동한
1: 거래.
0: 나무 고무니 어깨 뛰어다니. 이거 나무 고무니. 무슨?
2: 지금
0: 퍼즈
2: 가는
0: 거 아니야? 나무 고무니. 아이 킹 I'm coming back.

0: 나 재민이. 아이, 충동아.
1: 소리 질러.
0: 소리 질러. 나 뭐, 뭐니? 어우, 깨, 죽어, 잔. 이거. 나 뭐, 뭐니? 무슨?
2: 지금 분석하는
0: 나 뭐, 깜짝 놀라고. 아이, 개구에 이뻐. 나 I'm coming back. I'm sorry, I'm checking.